天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日是呀，明